0: ゼロ。オーディング ARG、バランスフェリーに傾斜を。終点で現地で中中で行くと、チャーリーが止まるとしよう。カルトリーのや、オーディング、ラブ、カルトラブ、チーリー。エネ、次、チャーランゼロ、スタート。
1: 다 되네니 한국 그냥 아주 드기만해 최년사 근데 한국 그냥 또 맞대 면도나 근데 한국 밥비는 야구래 한국 밥비 한국 그걸 주잖아 들어봐 대리 한국 내가 대행기 내가 지금 야구하래 죄송아 저 맞대 면도나 맞대 돈은 유시한 제게 면도 先 도수래 나 뒤 그냥 다 와서 어제 우체로 도수인
2: 라기 동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Oh,

0: nyambe lo jingi yu dambe ngao nyambe lo jingi gi ba semjen obe yinu jo obe tsama lo gi ane ba lo le yabe henji su ane ye denge de la dani dewan de ju dungye min de ba si obe tsama lo le ye ba yinba ore da ta dewan de ju dungye min de ba si ye denge gi shize te ye denge ane dungye sa wa ta dewa dube tab le ya o ane re da ka su re Do you tell us how see you to Nelaya? Rimbamanguchani. Oh, the Simjan member to Nutabu, and if see you to Neta, or any of it, do you tell us the Talapagachi, Casuri, but Tawa Tamuchita, do you tell us the Tawa Tamuchita? See you to Netea, Casuri, Pigget Taji, any Pigget Tawa, or number to meet you to Net, and this you left Pigget Tandu without some of you in a chani, or the Nishitan to be are. Oh, that Miller. Telepa thought some of them ring to chin. See you to get there, or the chassis modon can't get to get a maimba. That the Nimachi is in the modon get to get a maimba, Mizichi is in the to get all ya some tonga chit. Oh, Taganashi, Tawa Tea, Mizichi is in the Tawa to Yachi, some of Koryarva. Zaya. Oh, that day, Nane, the me, Nane, me. Oh, forget you, some of the Mangutan, the Lodges are Chambu Yeting and Chigi. Anyway, Mashi Tinjak sent Digan Samki to Jupiter Tawata. She see you to me, Diggy? Oh, Tea, and it did do you with tea, never with Tawata to me, but a mother, Puja and good Tawata to me, the Telegram part of Tarring a chick, Jawan Mashi sent it, the Nigger part of some of Connie, Yonbe Kalaya, Tawa, then Diggy, Nibbe, Jawa Chima Penjagin, and a to you Tawata, see you to me, Jenny, or the Dini, then there was Tawata to me, two of the seven, 30. Sendi ini betoda, herda, tamda. Tindih sih kita ni, ini betungnya setuju aja. Yang buat amari, dewa tu setuju aja. Yang buat amari. Wah, tindih ini, ini pergi. Namanya tinggi demo tu yang kita dah lalui. Oh, ini betambah cuaca, tambah tak cuaca yang di sana. Oh, ini yang asal ni, tindih ini. Wah, tindih ini tu sana. Malah tu pergi zambulin, jikin jikam, dia lalui. Erda ini, anda siapa nasib kita? Ini bet, tujuh dewa tapi siju tungnya. Jidambe ngaranzupe mi peba samalo la pake tumundu yodeba za mayimbe. Ora dambe telepa jidambe mi pebe o pake samlo midonga. Samlo dangna ya telzamke pa jiki kasure. Be jichimba jiki be lalinke mutubya jiki ta tom ringyu ini be cire benji pa dambe ta dumutubya jiki. O che tu ini o tanbe che ji tsuibe mangushi chungyo inba. Dan che sene. Che sene pa mingtua daya jiki ta kanda yoni ngani be ringlu sene mindu. Mula dengar kepe nangsa sini, minum mangguh cikin, nampak sanjai becik. Tangan nasi pe, tak nampak mayim becik, mangguh cikin ni, nampak mudi becik, mangguh cikin ni dengar imbari. Tambah cuma dengar macam kau ni, awak becik mangguh ya, cik nampak mangguh ya bayi imbari. Oh, tambah cuma dengar, cung awak becung cair je lah ya, yang ni pe, cik becik culu, benda kaji culu, bukan tu, isu culu ni lah dengar kepe culu sabat dengar pe, awak be mangguh lo cung cair. Kanda ini culu mangguh ya bayi. That in the Chulun, that man, the Mango Yeba Nane, oh, Naranzo de Casure, Napa Sanjeve Chursen, Dow, Napa Sanjeve Chursen, you did, any? Oh, the Casure, that was Shamley, my turn you, that Shamley turn you, Napa Sanjeve Chursen, Napa Sanjeve, that Chirley, ya? Or that Sawan, Napa Sanjeve Chirley, Kaju Mango Yungurity, Yinaya, Sawan Casure, Jere Chanet, oh, that Jere Chanet's name into Sambe Chanini, anyway, Sawan never done you, Jen. Sanji ji tenpa tibbe nyingji zawa jen yin sung a re. Ngata be, Sanji ji tenpa ji yuwa du chen ni shay yon na, o be, nangwa Sanji be tenpa ni, ni be nyingji zawa jen yin sung ni. Shen la cawa pong a re, zan be, cawa pong a di, be zowo re. O, ta, tenne, ten ten ten be nangwa Sanji be chue, zan be, ta cawa pong a. Da re chen ni zibbe yin na, o be, ngata be, da ne ba gao. Dark came, Millimba. Anda siapa nasi ni? Jika 300 chane ber, 400 mba ber, 500 zawa chane, 200 jik tang. Mau daga nasi ini ber, 300 chane, ini kari ini pergi. Orang, mau ini anda siapa nasi ni ber, 100 mba ber, 900. Oh, jika ni tenaga ni, 100 yang. 지단 소셔가 온다 챘나
1: 좋지
0: 그다 다든데베베 어 나바산제베 쳇 달라야 난세기 아니 어라다베 따라찬이 집에 이나 따와이니 둠다마와 시시샤용이 말해 시다마와다 너데바다 아니 쌈쌈바도 우마바세니 따라찬이 시샤용 어 그다 아니 최대찬이 아니 어베 년도기 택바 그다베 탑재 청주다 탑재 청주 면대 왕기 내가 다 가져오지 링해봤어 내면 되는데 내가 내가 그파 애니베 청주 어떻게 면대 년도기 청주 라사지기 청주 어베 태과 전부배 라나메베 청주 세는 송화 난신기 청주 전부 세는 다 송화 근데 어베 송니 근데 내가 다 미유 면대와 송 뭐다 근데 이게 타네 애니와 년도기 라랑게 다 어 대대배 있니베 고만 두야게 체도 그게 다 람라 어베 람라 어 토야게다 람지 람만 태과 어 드리시기다 맨저 숨여봐 인자 년도게 태과 라사지게 태과 태과 첨부 태과 세니 태과 숨셔라 어 든든저 년랑 그 태과 니부지 찍도 채니 태과 멤버 세니 찍도 도면도 자네 태과 시중 니 말해 대단아 어 나랑저 이네 나과 사지에 쳐려야 따야 천에 좀 담아와 시 쳐야 천에 태과 시중 니 세니 소 어 상하가 태과 세니 찍여 상하가 태과 세준데 어 아니 어 가서 우리 태과 첨부 쿵이 말해 어 그다음에 쩌바찬에 다 삼바 센지기 심베 애니베 쩌바친두로 넣어야 찍 송샤라 따야찬에 찌나야 그게 웃음이 따와 그게다 어베 쉐네 어 송어 인도자네 나게 애니베 나저바 첨부도 되게 웃음이 따와 검은지를 떼네 애니베 나 냥수 신경이 차네 대여베 인자 애니베 삼바 더지 태과 나는 쉬바 난신기 따와 어 드는데베 다 태과 첨부 쿵진 루차디요 대단아 안다 가라즈 어 다 쉬야디 안다 가라즈 대 쉬야디 어 된대게 배 쉐게 배 남자 망고 예배 나네 나바 산제배 쉐 나바 산제배 쉐 달라야 애네베 태과 시중 니 예배 타네 태과 챔비 쉐 어 태과 챔비 쉐래야 너당아 니 예배 나네 나가 쉐 어 디임바 어 다 된대데 상아가 쉐 달라야 그다 다 태과 챔보다 태과 멤버 쉐네 태과 멤버 쉐네 런이 또 시드 편도 인행지기 어다베 삼바 된대지 실래샤니 대다 아니베 란치고 어베 아니베 코알레테 타바 타베 레도 어르다 아니 어베 사바 테데비 심베 타네 아니 어베 실라 송디기 브라 띵인즈 럴라니 어르다베 실라 송디기 띵인즈 럴라니 아니 어베 촐람 촐람 촐람 콜람 사 테데비 니베 람나 바 림베 몬도 체니 아니 라랑게베 다 찬주 라랑게베 토제 찬주 아니 밀로 람페 몬도 체니 가사 어 근데 정해지라 나다 소 랑게 체도 어 도세니 다 람라랑 정해 지다 태과 첨부 세유디 어베 닝지 자와 나베 차와메 바 닝지 자와 전도 마세 샹라파 네즈 빵와서 마인바 나베 네즈레 도과서 마인바 샹라 팬디 두야시 대기 이걸이야 샹라 차와메 지바 지 조이마 샹라 팬디 두야게 닝도 그 당겨 마 뭐 등대 인도 어 샴페인 쳔마토나야 샹라 너바 빵와데 조샤 그다 다 태과 첨부 세유디 걸이야 샹了那么棒的，샹了千万没几把子没用吧？샹了他太难了，是吧？先生产那边，东西觉得这个啥话的，但我他的主要的苦，让点都吃的，太多了，他把上面困难的，哎你，那边，干啥？嗯，什么一般的先进些，两大作为，像这种都算能行的，哎那我准备你那个先开发去解的，太难了，哎你，我这边让你们不是把牌子全部出，先进们不是把对面不是写下，这个老了了的，哎那我。 Rambe Shen, Nigay Tuni, Tarchimba Ching, Chilia, Tequa Chamber Lambert Dim. Jason, what in the Indu? Oh, that Tequa Chamber Dantusia. That Tequa Chambalaya, two part of the Chamber Tequa, Naji Tequa Seni, Menda Nisum Benangi, Tao, Naji Tequa Sijundi, Orda, Samba Sendida, Java Chinulo Lomelo, Dagana Shin, even Tao, the Damito Vishiro Yemi, the Negatane, Chava Mabachani. Rana, Chigipa, Yuji Tane, Tale Yuji.
2: 최단 셰릭 레림콘 나와 연기 오티도 하다 제베치노 고세케베교 뭐 탐지에 견지 시부 좀 쳐오네 간지에 나와 숭지영인도 슈차부터 표시인도 슈교 표기 포문에 또 나와 개베 뛰어봤다 표기 포모 세베 표시하지 인도 슈부 인세로 나

시제 윤디케지 토라 탐지 또 잠시 윤디 쇼이 새로나 야게탕 데베 레그지다시 좀바 이나양 쉐인기 그바네 미두 미룽과 시크레 테텐 총셉단 질루수 테베 산에 남 야게 체 쉐인기 그반 개체 제타와 식 인터 미게 담 치조 미데 수다 식 야게 동그룽 데이 락차 따부니 세자 윤데 임파레 데타부 락차 데 렉 니지 인 추체 세자 윤데 라 라리바 데 데텐 라니기 귤라 요베 렉차 데 치조기 데든 샵슈 쭈쭈 레체 디기 고식 체 표조 록바 타나 쇼연기 고데 마창과 식당 데타부 락차 테 고식 게 체도 마민 신 텐두기 쉐연 쭈수탕 제웨 람류 데니 토마 종셉 체가 낭 다소 중대 치소 림베 통대 다 총셉 카도 캐베 중과 인진 대산 셰연 최소기 해교 따부니 나림 럽다 중간 남 임바 된 다자 총셉 카

강당 로연기 퉁게 원예신 셀 나윤의 개체신 치수 높다 탈툰베제 콘조 레가 라체 통대 카기난 교마 교발 동세분낭 네 튜베 개베 침부시 용기대 대된 동세베 유미남 락시 삼쉐엔 토 개바마보식 랑기 미체 둘람기 초베 퉁게 세체 통대카기낭 교신바 따르 마오바 람투 대니 자매기 통대카기낭 쉐엔 체베 유미남기양 동세분네 용투베 탑랑 초고여진 대답부 중체 동대다 동세니팔 폐준 삼주 고발릭도당 학든 동대 카기릭 사릭사쉐남 동세카기낭 캐벤 라나메바식 용유 퇴마시바세 대갑 동세바 제망식 동대 각도 내도체 그된 양 미추 디기 퇴에 외 침부식 용신 톡 종세 카기낭 누두 무강 총대다 추조기 레규 쉐윤타 초대 내달라 숙배 퉁게 간지 테네 상보의 용외 규겐두 숭내 임바레 대대나주 종세 카기낭두 항 미추 깨단기 퉁게 남 렉조수 동네 되네 강 김당 솔레 쉐윤기 직주 대충 장다 투댄송 마용 열게 동체 통세베 미체 디기 공벨도 도와다 찹지 통세바 남겨 랑네 소 케투바 케벤 친구 유기데 도나 통세베 열게다 세자 윤댕기 열게니 직변 직조 다부 폐주니가 폐준 예제식 윤규 된 통셉 열게 레 쉐연기 시자 땜부식 주교받니 신두 내게 내 채워식 임바 레 슈바 라소 탄다 Shiza yindu kola tamzhu do chamshi yindu shu chawata pishay yindu shu yu jomsong sebe pishay kaji yindu shu yin seru nang.

탄다 수수 롱바탕 릴라기아몽 세베프샤 카지 센두바탕 테다 첩치 야가카샤 쥐어 루디카네가 쥐 벽을 내림 찾아 유디 슈차아버니 남발랭게 초 아주 내림 세세나와 투제 슈교탕 사이야 추저 지다 까맹아 동안주 내림 토끼야 두 제티 슈구이 슈레 제그